0: Wait,
1: wow. Wow. Wow. Wow. Wow. But you, your mind, you cannot get
2: out of here. Minute, man. Wow. Crazy, man. It's happening, man.
1: But you're the king.
2: I'm flashing, man.
1: Wow.
2: Crazy, man.
0: Skies are blue, man.
1: My goodness.
2: Really makes it.
1: Yeah.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, 분